마마 왔으라니 우여 쓰라니 아야메사 아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메사 아자 우여 쓰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여 쓰라니 시시리 아마프 우여 쓰라니 원이야 웬년이 바타테비카 바페리와 후이엔 워고우이 누워 시세우니 베리에 헤 우여 쓰라니

하나님의 수라히니의 뜻에 엘자파디에 비야 오비디코세 에후오비무 아나자디카코코비 에노나 오비코코우누예 나와우무 엘자파디에 니무드로 세네나 부어딘지지엔지 아브라 오베비엔 오베토나 우냐디에니나 어토디오우니나 나와디코토 에후오누 And no, I'm sure what the Mephri Sabri. Some every Sabri,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면 차원야 미안해 뭐야 야방원야 미투미 야방원야 미안워지 어냐 미장브라니 나나야 나지야 니아와페 에나와세 와친 요냐 미아친 우수수야 우수수야 안오냐 미안야페 Fawutuanya meso na honto mawani kera demo na mani awakuma pe Jesus atwa debi ana meso atwa debi ana

아츠 사라 아아 와라 네.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몬시라 네. Oh, 아츠 sing it, sing it, sing it on the way. 와라 네. 아마니나 몬시라 네. 예, 아츠 사라

0: 걸렸어. 마우디에서 아미 영겠어.
1: 예시오 빈트민 놈이 니디니아 파니오 메가 아샤시아니에 위에 냠미 에노베시라야이 아메야 예시라 오하오니세 와마니아니세 베시라야이

아츠 사라 아어와라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Monsieur. Oh, to sing it, sing it, sing it everywhere. Oh, hey. 아마니나 Monsieur. Hey, hey, hey. 아츠 사라